0: 마지막 생각해 봤는데 사랑해 장호야. 이렇게 너 손꼭 잡고 잠드는 걸로 하자.
1: 아직 제 남편도 모르는 일입니다. 급성 림프종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.

0: 이랬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. 믿어.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믿고 붙여. 알았지?
1: 우리 비가 울었어?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.
0: 내가 박창호를 진짜 많이 사랑하나 봐. 다 죽은 거보다

0: 여보. 나 오늘 자기 면회 갔다가 못하셨어.
1: 걱정하지 마, 자기야. 이거 다 금방 해결돼. 내가 다 해결할 거야.
2: 이 원수가 진짜.
3: 야.
2: 무죄 밝혀낼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. 그러니까 당신한테 가족 있다는 거 잊지 마.
1: 냄새 많이 났다.

0: 있어?
1: 힘없는 사람들 괴롭혀서 자기들만 잘 사는 사람들, 그런 나쁜 놈들 혼내주는 착하고 정의로운 빅마우스.
2: 4.5 FM Bahana Radio, Radio Informasi dan Hiburan.

0: 아래 쪽 땅 버스터 보러 와야 돼. 놀아 오지 마.
1: 미안해. 야, 너 왜 이렇게 나빠?
0: 디스라클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야 그라 끝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네 너.
1: 야, 올라 이끼 렘모 이끼 야.
0: 오라 뭐 그래. 탕안구 양 탕안 놀어.
1: 니네 걔네 다 줄어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끼 양.
0: 이끼 간 디노 랑 타올모. 애미 버스야 양. 나비 아직 아빠는 죽게 해 양.
1: 오빠도 양 왜 미켈 구이?
0: 아고 pengen gu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eh, ra tau yang.
0: Muga-muga ade iso nang luar negeri ya bareng ya sugih terus n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 ya. Happy birthday.